0: 안녕하세요. 모너클 라디오입니다.
1: This is Monocle Radio.
2: From Monocle Radio in Helsinki, I'm Petri Burtsov.